0: 수준에서 올라와서 나는 수익. 그리고 그게 와우 좋은 방법 나는 수익이 초가 소리다. 소비야 매일 매일 인공물은 인공물은 아무 보호와 And I'm sure that's an occupied building, not in progress. What we can work jobs, no units available, my time on 101.
1: Temple, that's about.